0: 되죠. 시청자 엔진으로 해놓.
1: 66 responding to the route to an assault 26056 PD something.